0: 몽골 대필 간에 가르도나 위민가게 차로 난제 인데도 스미기 배서 로스 쉽지 동리 밤다 보도비 거분능기 아성비 도체나 슈빈일
1: 라사 중치라 층겐주 진로 나라 된제 데크라지 지게 레디안바 된진 노부 난간네 장코르 제노 데크라자 자메 레디안바 상네 야바라 긴가 머신가 창다제데 고조라 고코 공예미동 로바 공지 구매소 시도제네 고조가니 세제 예지 선발이 캬두살레비 콘도카자 종보 체카 토라찬네 철루베 니네라 메데 데크라지 냥고 주버자 바동 냥고도 주제 순드라지 남베토네 런시 니네 리시라동 롱랑어 타제제데 데크라지 냥자동 딘하라 누쇼 예구 상예바리 Lhasa Chungchira Chungganchu Jindro Nala Denchi Dekhlaji Chame Ledeanpa Nobu Yungzangji Lansin Dekhlaji Ledeanpa Jindzao Chene Chira Jabayen Ti Mazi Nyayantara Deza Kede Chene Nyayantara Kwekyo Chabatung Zongbo Nungke Chiza Zongsel Chede Dekhla Chungmi Chesu Denjo San Yechi Sambari Chungchungka Zawa Kiru Chepe Tung Zuchungka Mungpin Chitin Chatatung Denchi Dekhlaji Tungmo Chamela Tene Yenang jinja mongja senra dong, mongja nimba, deyyan reyye jie daro jie de toche jie ye. Yingan nimo dachong xioge dong, nyinye li shira jude chongze warji gada sewa. Deyyan siju chudra chodala dongwa suji, mongzo ledyan la dangzin jie ne. Mongzo jia reyye dong lin jie kin yeba dong, gani shikin yeba deyyan gada toche jie kin yeba jie ngenjir to ye.
2: Daga likun bai ne churo, xieche joji ni. 让中介汤仓介推摩爱一般强组中一笔准进真顿拉萨美库鲁北措所被巴士真顿一库鲁在七一茶堂罗俊介巴人真顿一巴马西我们一个人的娘里也撒阳约巴迪达给托尼马人马比推摩托基就介亚克准巴当推摩给罗俊当人里对巴推摩给马人宁对用巴的接下约让中所拉林也不推巴我们觉巴士 针对了大国党我们一个亚人的娘苏联籍有个党北中华籍把他听大国的希巴藏的娘里希巴出月希古巴有多北党唐卡苏军籍班德苏娘里希巴月比有个我们用我黑的这个人娘里希巴日有个我刘文清的大的北籍苏军该把他亚当了娘里希巴月 让兄弟们的列队五月连看天幕拍击处于出场军吧路上去吧去结果的唐仓事故当中却也做了一样的我们去家人的娘里也是卡起进入月美国北搜索针对一顿呢如果我们为某位北京当局来去做当北京这么的团结当局也不能起一些把日那个来过年你这边走了你都爱的萨克了不是总计 Nyapalai chintse sakla jia ziyang dong, chide, chwa chie nintu so chimbi, tomo dingye zene, pishin zong ta njanzang zeba ri. Tsu nipo sakya nese jujung dong, ta zang ta dang, so jian nyo zong, rizhin bi ri, na cala me zian. Jia kong koyo suncho suji, zhugira zhudir dingzao zene, jako niwara jintin jinji, nreto lonsol nzoba dong, sakya nesele nyanghe nyangchu za jia, temo to ta zang dingja dinglan suncheng za jia. Mungche rinne beri dinsa zaajia. Nyangde to nasal mezian tong tsu nipu jekang kuyo suncho yapa zaajia suji tingcha mungbo zangye bari. Nyangzang to pishin zong tong nyabalin hangla saakala ninga zhongse rongchong yong zhongchir wara jachia wa nzadu zhongchir nzujia wa netan zhuye la minta kaya bari. Nyangzang toji nyabalin tomo tsubi tatang pishin zongka xilin bintia dingye tong mungbo mingong. Tungkara tatsang nyo zong chara suza da yo zeba ma zi. Santo xinle la zala lo yung tong, xidin xinle tenze nyo zong. Tatsang jia jebu chetin do de nyang zhou. Tatsang nyo zong ka kuyo lisa tong ji suji di la yung, zhudar dinzao zhe de. Ting mo to, xitan din lan tong, da jie gongpi la ji, zhong nian tatsang xie zheng jian ba ri. Na jiu zhong qira xin za zong du na ra mungwa tang, bang zhong do bu yue bi, sal tu chong zhong gi na ji pari xie yu zheng bu xie zhi. 但跟南皮人员长多七八档冲冲给那内部写着月笔三个笔的路写笔冲冲给那几次内错了写多写吧是将来结果就三句了

0: 但是你这老爷吃个他不得哥哥
1: 的你那么三度下面这是名字的下
0: 但是你这老爷吃个你不得
1: 你的名字出手这边这是名字的
0: 这是你这老爷吃个是不得
1: 那把来家就算拉两下面这是名字的
0: 这是你的比如说错吧秀那把来家公开撒吧秀俺说别个晓得的呢，让舅舅人呗，我们人来休息了，退掉。
1: 人来休息一边，俺来洗个浴。
0: 哎呢，
1: 一年俺俺是小家当，基本人民都。
0: 我看你其他是小家当给带去了。
1: 俺是小家当的，拳打脚踢。
0: 拳打脚踢，你干什么了？
1: 拳打脚踢是那个，赶紧跑你吃不了的。
0: 不对，
1: 对吧？小伙做不到，说不准下大桥了。
0: 哎呢，
1: 把家人给堵了，宋家没了家。
0: 不对，
1: 三了三江要的，得不得江要的过。那都是你那叫代表的，下大作业回来。
0: 我好在那个下大大的接不接代表呢？小学我就把做回来，没干个啥事情，一点就了都。
1: 啥事情都来做了，小王拿来提出了些下大家家的。
0: 啊，是，错开了嘞。第三没影子了，全没做过呢。
1: 俺这现在都学个点什么呀？
0: 其他啥？俺最小就到第一名的，小妹看你跑过来了，姐姐，你说不像俺屋的家母，宿舍的妈咪送个小大姐，干大的官怎么行不起
1: 啊？干大的官怎么行不起
0: 啊？
1: 大姐，那对你俺起来的，小妹没叫俺姐们说，
0: 看你。我让你说这个意思，这里可你在学不下大名的，俺学这个名的。
1: 学不下，
0: 哦，
1: 咱来接着睡觉。你学不下，你不接大姓名。
0: 哎呢，
1: 大姨娘这里学不下，啥不看大姐了？对，都到那个我妈不得人家母那太管家伙事事
0: 啊！啊，你来件谁的？你妈那个的这二姐惨了啊！我
1: 这不，这么二姐没得衣服给买的？
0: 可是这么二姐没得衣服？
1: 我一个人。
0: 那二姐过来是？
1: 哦哦，
0: 也是过。起来噻！我都吃，我都穷，谁的起来吃个一下？
1: 俺到中国吃的，光大中国是不是最顶
0: 的？哦，还一在那吃那个清明多啊！
1: 哦，
0: 你中国吃就是个嘛的。小年了，所以叫我们个老岁
1: 的。哎嘞，他吃了小年了，我吃年少了的。
0: 啊，对对对，
1: 那
0: 你看啥？
1: 巴拉小巴拉什么？等等，小了巴拉几年米麦，我这巴拉几年热死了。
0: 卡哩，我这巴拉几年热死，他差不烂不哩，你吃了大巴的清明多啦。差多少嘞？我么子单就要嘛，打死！
1: 累死累死！
0: 么子打不赢的，差早呢都要嘛。
1: 他
0: 吃了什么嘛？
1: 这这这这这！
0: 那，
1: 你来学不学打罗呢？
0: 学不学？这个这个，说不得干不，都不得被骂了。说家干家，
1: 说不得干不，都不得了没？俺的干学都不比得意。
0: 啊！
1: 婆婆，都不要拿了，早忙子、差忙子、随便忙子，几几点忙的去弄啊？
0: 这
1: 都做的教育点，忙死的去弄些啊嘛？
0: 他白的。广场都不去了，没过河，直接没过这公园的。哎，那广场天山那么大，其他地方
1: 没有了。天不过去吧，其他地方那么大，是不是那边？
0: 是不是？
1: 哦，
0: 对了，对了，对了，省的没过省牛的，最最不过省牛的。
1: 错，省的没过省牛的，几家会给省牛的？
0: 可是几家会是干错？
1: 错。
0: 哦，
1: 底下来过那个来这边，就那么大，地这么细细那家。
0: 我的吧。
1: 大大不过还是来参观几回的。
0: 啊嘞，大家的精神精神的感恩，但是没找到来的，就该提前接到高原去。
1: 好，那不然我们来吃那个西米烧是吧？
0: 那我们吃那西
1: 米。那是。
0: 看到火锅汤姆锅，有的那个怎么个？
1: 靠，看那些吧，都有嘛些那家些东西，真的东北的。
0: 出不出了，那不出，天天那不压下了。
1: 啊，住的车还堵住了，去不到什么好道理。
0: 看你去不到好多块钱，就。
1: 小个住的车还拉着，不过拉不拉几个钟
0: 头。玩吧。
1: 我那住的车是不是的，拉不了不得了，不过好多钱还住的。
0: 是，哎，去不到那么多。大不是我天天在那唱个老歌，金主点家了，是不是？那有的
1: 啊，知道，知道，都这么了。
0: 哦，这
1: 金主一到买拉不了不得了，好么吃不得吃不多。
0: 这不一样，大钱那个就你老板做了，突击
1: 进去了。
0: 大钱那啥？
1: 那了，
0: 日天那块，日大的，秋天那块，娘们的。
1: 靠， 리다 라마 게브 약자고 뭐 예스 시세 콕도 릴라서 차도 민둘
0: 사실 루베스라 이때 벌라 바라 요라라
1: 바샤니 디 서서 마자나 따도 부부 약바 거요 뭐
0: 제코 굴 구르구구구구구구구 구르르다 구르르 가불라라 주드 구르르 가무타라 주드 구르르 고자 고자 제베데 아무짜게 조다레
1: 아 구르르다 구르르 라타 피부 마죠 구르르 슈노 카바드라 구르르 구르드 구르드 제네 조아디 개고 뻬므나데 조다레 카르주 살스 주제 피르자레
0: 오 제나 코 카르주 살스 주제 피르자세데 가스고
1: 에스 게라케 무슈메 오 디샹 아주 개고스 샤골테 제테모 그제나네 카르주데 독 소부다 피르제 대가시 그게
0: 문에 빼르샤 다체나 나주 제고스 수보 종단나에 긴인도디나 나주 루주슈도 저거 롬초 데스단나 야오 기데
1: 기데 이데 메스터라
0: 아 다음에 차세 라 축축축축축축 예주 양주 그주 고그주 드릭 내주 세지 키랑주 디구 추비데 주진내지 세세 좋은나 윤접지 필러
1: 야오데 水水水水水水
0: 夏天的时候冬天的时候今天是你的时候明天是我的时候顶过出门里面没得时候下天不能云上怎么办啊哈子顶过出门的出门为呢其他人托不能阿拉女家云就怎么推下去不阿拉云的怎么了吗屁股的主要不是不对阿拉屁股的蓝的老头哎这个故事喜欢节目的其他人呢是不是得得要我喜欢就是吧你才有嘛的
1: 디샤 게지다 게나글이야 숄 임파다 치자
0: 뭐라
1: 라도 카바다 도도가사 아페이나 싱도아 디나를 쉐제브제 페셀로샤
0: 아이게 문에 가라도 돌아이시다 메제 미 통치보지는 거다
1: 문에 대도 나좀 내버스다 레라브지 큐네 레미다
0: 다라리 타바가부 대치나 끼워요 코다
1: 아 도버서 끼보 가는 요 미주사바 장자버 거래
0: 장도슈나 고다 녀벨아야 카니쇼
1: 아 장도슈나 메호날데 고나슈 투슈 당성어
0: 다음에 차세 삼는 게 슈미 니세 키라 슈프세다
1: 와다 저니 뭐 숨다 기네다나
0: 아 디그리 디그리 사
1: 레세
0: 빠주 돈이 추사슈 보면 습내 비데 상 체르
1: 빠주 맨은 양셔고 빠주 맨은 까라슈
0: 까라슈 아이게 맞지 대발아 잡대지가 주디 까라 주제
1: 좀 하지 마. 결수도 더 그리고.
0: 아. 수지 너무 고절이 최내 구셔 미마리 있을게.
1: 수지 수야 프리방제 담배 된 자결로 꼽다셔.
0: 쓰고 땡수 담지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마라.
1: 아 쓰고 좀 내가 가서 열고 좀 더 품다지.
0: 갈 품다지 가죠.
1: 저랑서 야마고도 더 품다지 보다가 나사이.
0: 레제스다. 가즈 미마라 좋아도 되잖아. 품다지 제야.
1: 아 진짜. 아 쇼샤다.
0: 지그리고 컴주 배자 가면 나 보면 나배 도도레.
1: 어 컴주 집자 보면 더 부부야 아마 칠비.
0: 참도부터 주주 이 대나 보면 세주 이.
1: 아 보면 참다 세는 가르님.

0: 아니
1: 탑줄라 빠라 탑스데 쇼주데 죽바 쇼스고 티티데 베베 티스데 쇼주데 럽스 샤주마 쇼베 럽스 마스나 쇼바 고라 사용마 두부 갈 샤유 더부살 더비 마셔파
0: 쇼쇼와 고라 달리리 계속 마 팁다 틀리 매
1: 쇼바라 쇼베 테모데 벽하와세네 달리리
0: 쇼바라 빠자 타부디
1: 푸돌레 숨 쉬위
0: 테라 빠라 접수다 다시 빠라 잡교이 따똥 빠라 쇼

0: 야 바구다라 투미고르야
1: 다다 헨지 메신 임반다나 베종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니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동든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디발레 또 온통 정리리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tamo ling la nye pise ling pe khachi chetin japo tong po luya rurin no hindun dung mara no le meche lung sum la no le meche lung sum la sopa cham la pe tar yuyang gongpa tola yape kor xe yue

제정 좀 보치도 서정 안에 섬도지 땡나 대치 그제도 반야 시지게 무슨 바 따바매 그 무슨 삼바 종지 뭐 넣는 다 님만 보지 나타 땡히지 거네 제정 좀 보치도 최예제 땡나 나 형제 히타 참보 용수 조건은 자차 메르라 삼바 랭히 서히지 거네 되네 좀 보치도 얘기 도섬지 뭐니 지 채모라 라콤이지 룽대 흉주 다루 휴지게 용론나 알만 가도 만다 봐 같이 뭐지게 숨기 흉롱라 속보지 거라 제보 좀 보치도 얘기 로게 좀 자서 놓다라 저는 되게 제가 제도

0: 메셔너 조노당 채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셔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나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소비 좀 문제와 가든 게 되서 와. 아, 제지기니 아, 특마 제비기 제설하더니 아, 네 나 몸보지 여러와 대소더니 그 네다 드니 단다 소녀 담바 어 나서 소녀 세에 대해 소게 어 다스니 저거 진들 니 니세그로 어때 대장한테 아 샤밥 샤밥세한테 드니 저 주피나 돌아 참아보 사든기 나서 자기라 쉐이종 세긴도 와 어 대소 어 드니 만조 미체기 마 미게 체송비게 마 대소를 핑게요레스 다 니게 종차가로스나 자와 모나 초아시 테르스도 코마 이제 랑시게 마 트루금도 봐요로와 텐두 멍보집 세타 봐이나 아니 만 트루금도 봐 어 저게레스 쇼토다스 담시집두 베나 아 저게 엄마 통 통도 비가서 쇼토스그로와 마가 엄마 통도 비가서 쇼토스그 대다 테니 밤이 단식 갑사 다테 마르스게 오르다 죽을라 다 쇼토 가서 저 벙마라와 아 죽을 그 쇼 다저 엄마 통도 비가서 나만도 비가서 어 디게 밤이 다 드니 단식 깨바마 바비게 밤이 로와 디 밤이 다 드마제 밤이 남지 다 또와 놀로 죽여 비가서 만약에 시바여 비가서 어 대죽 그 밤이 대죽 근달라 쟁구여레스 김씨 가르스나 드니 dansik debikason da mamboji sujapana kontal nezok dansing gapate segor serwa ten dansi nyamlik ninga dansi mambo manrol kininga ta teni dumaina ne dumak ngane te ngaji da lute khonor kininga yores ta ten san shomare shomale jakila tota hwan singdo ngazok ndo tug kalsel mambo chotje tsadundi dongpo te zo ma xun pa pa xu de zhe du kora la ma na lo cha da ji la ma na lo nia ji de ni do bu zhe dong zu su ba na xin bu yo ro wa dan ga zu ge ga zu da bran ra ji ma so na chan de zu xie yo ro wa ho de ri yo gu du yo ba da zu zhong bi nian ko da le na xing me nan zha so gang san chong de ren mang bu yo re zi dong bu zhong ma pa ne cha da de nia ji za ba xi zi da men ji la 쇼리 세마 현아 천아 엄버 쇼초바 쇼자바 와자바 예 근데 세거스 다 나서 파윤데 난달라 와자 세거 와자 다 피뉴를 가려서나 마이 세바 사와다 짱바다 실핑게요리스 가바 토젠스 그래서 가바 여러 가바 로바스는 가비게 나자 데라 토젠 저만 가반지 제바더 나라 루효세야 그래지오르 딜라 근데 언좀 나 콜로 셰포아시스 베난 좀 바데소이나 코바노로 좀 바베딘 케데소이나 저 셔르 좀 블리크 된데게 니바요레스 데 땅아 저거 근데 못하게 돼서 그때 브랑크 차이 사겨로 와 데인데 데는 더랜데 사미콜 야 노제피게요스 드니 철오리 철오텔라 자킬 카레세그도스나 水素大黄色的 근데 정格的 도레시에 요 강사를 제거했어 건다게 건립시에 빅점스에 어로와 디그레이치리스 요 강사를 제거했어 타마그 차대야 돈소요리스다 맨지라드니 추 추질라마다 여기다 아자라자 메요리스 배수 통이 타티 니 자와 체크나도 주네 니 그 자와도 여러와 자와 속구지 니 체크 여러와 초라 초라 그즈비 코와 여러와 디나로로 야조 주네 드니 조바다 야나 메라세네 야 세스 배주 동게 여레스 근데 근데다 나타 버리기 무사게 다 파랑 잡시네 자위게 세레 아든지 그레리스 단디 피누 가르스나 마소고 여레스 lulu maa xiongwe kaasa na maa soo wikini paa taa maa tsi taa tani maa la tsepaa nyo wikini kaasa taa tani peki gini sawa tani tangaan jee paa nyin tsi soo tani maa tortu yung wikini paa yaa riz ten tsaan sen siyaa tiri jaa paa koo saa tungu sekundwaa jaki la
나이나 되니 차와 체비고 롱코 파체나 요레스 메지라 되니 이키다 라샤타 야나 감 야나 치구 야나 드슈 어떤득메 몸보다는 몰리클루스 요레스 단더즈바이나 피뉴카르스나 쥐리 푸손토베 어 보뮤크 되니 나사와다 비금 카마소게 요레스 다 야본도 와포 범원은 콜렉트니 나안소 왔다 벌은 거기 근 케마소 케마소 근데 바이 어리스 다 된사 살레리 살레르 나주 자키라 어 부부 어 선择 세그 부부 선择 안달라 레선 요리스 디나라 근데 차가다 차나 살레 근데 그 레선 요리스 차가다 차나나 카미 론쇼그 드니 나세다 람주솔 알아다 제기오레스 살레 코란데이나 어 유럽 바 어 바투 강야 사테다 자그노스지 안다 송준이 봐 다 진송도 제레스 데인데 내가 가서 바 살레 세다 제기오렌데 나 초크 살레데니 큰 레베드 초토지 야 나 초크 마보지 사거와 보레살 아 요신다 어깨 가르세 거르스나 아 단절 아 단절다 야나 잠절 레네소 세기오레스 타코치 카레스메라 코 야나 잠바노 지게바이나 잠발뱀 제데고라 잠절 야나 탈뱀 제데리비소타나 제로 잔자 잔자세 텐레스메 보기오레스 페뉴라 이라크 라체라 치세 셰와 치세 데소 다 이라크 츠기 데소로와 치세 셰데도 데소라 데니소 도아 도아 노바타 제바 살레그 드랩티게 다가서 다사거로 안디게 무삭 핀도 가래 허르스나 난신 잠바 핀스 범이게 개바서 다 유럽보 봉첨보 마 반도그로 대초 다 난신 잠세야 되다 데르데나 데르 핑게 허르스 단더 자 잡아이나 아 드니 노바 가래 허르스나 바와체게 허르스 어 바와스 하고 하고르와가 저거 대화 돌았더니 바데소 바와 뭔가 이렇게 바스기로와 바와 그랬대서 제일 제거를 때인데 망보 자르는 거 말이스 근데 오신 잡아 오신 잡아 때 자기를 가르치기도 쓰나 트럼프 예 해탕스 대 오신 잡아 그 자기 메리 달라 보고 그 롱슈 파모치 라타 什麼 야나 존다 소설 제거요리스 메진라 타바시 바세 나즈고 진디라 바시 세그로와 어 스멀 어 데라 소피메요리스 당아 주인한다 준디 어 오신 제버 내셰게 바시 바시 센드 아 던드근다 다신도 그 차위 양 사교로와 데는데 그 피누카데오스나 어 로니 세실라 반지 로아가 나사데서 세도고요리스 근데 라바이나 라바야 제든 제들 근데 바요리스 텐사 루모리 루모라 자키라 어 판시자 어 단단이나 나츠키야 페나 개바데서 공을 비가서라 코로나 루모가 자왔대 에 드니 제 바와 그 존다 보지 드레베티 줌포체 제 다 사이월 여러와 다띵 아주 그 양고지 세두 잠바 95 여리 된든 아주 진대제야 브랑 산라 보지 시에제야 안다 망보지 자기 여러와 좀 좋은 도강 그 맛에서 다대서 브랑대서 25지 매 차지 망보 여마라와 어 자진심 비가선데 소 브랑 잡시 망보 자기 여리 다 이나 데라우나 이나 다 브랑 망보 쇼지 너서 장케 하제 뇽보리 가서 너서 제바이나야 아 단디긴 뉴반라 보지 다 로보 간다 핑게 여리스 어다 팁시게 요스 탈로몬달에나 드니 게테다 신장 방중 드니 산하소스 강양 제교레스 니 자와 도포티 마다디 바데 다가 조금 진데 모아시스 담 먹으러와 메지라 스플루머 알롬발라 발라 데소 담에 드니 먹으여레스 다 피니데 가르스나 대화 끝나자다 로위기니다 드니 랭그노라 투랭그나자다 드니 인제 베기 장윈이 소라 드니 스위기니 바이오리스 다도 따네나 따그레는 나 드니 따근 툴로 어 총 총니 스위기 초이 드니 송고레스
电商的，起码这里，起码这里，就给搞的是个什么？

이모 려오 데세고레 인달라 레타 응은지 마 멘트추 인달라 고 고바치데 용와치 니오레스 디노라 안데 가스바바 헤지데 가르스나 용와데레 안디 치마츠레 응아츠케 진디 르칼라 베남바코위카스타 르톨라드니 다 로마데스고 양 사두 심보지 마용조지 양 심보지 여러와 아 근데 야 신도그 레즈노라 야 가공시에제 근데 나를 쉐기우스 다 피누이나 치세다 무축니나 존 곰디세 타주 니보셔 차샤다 도와서와 샤왕가바 대왕가바 처파샤세다 무세 단신가바 드레 Nyingbo, Mandrong, Dandang, Mitsi Majela, Pingbo Yoris.

0: 中央民望军区隆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算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규로 냠달이 전쇼주인 태행디 선규로 기난 된조보니
2: 삼루 살베 갸람 살바 니치치 지블레 모용초의 중화이 스시경 시부시 규거타
1: 롱아 전기 차르교 주용아 베링 랑게기 뉴쇼 유규 중화이 표정 수균 증내기 사뚜릉신 지교다 사뚜릉신 콩베라 구디 동규고로
2: 랑게기 소준레지 쓸순신기 지교로 지교 치며고로
1: 예멘 후사 작제기 소디아라비아 제국 체바 인시 주바다 터키 소디아라비아 마크둔라 제기로 교 최소유 지주베 고르소인
2: 샴팅 디선교키 난교 시프남 세로나
1: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중국의 서시 진보 체도 제베 머주니 중국의 시베 기승 치베 머융초부인 직접 소지 시진핑키 머주 주종 치바라 존내니 송경 체주다 가자니 주종 체주디 인시 대나유 Mingara maju babgyu ki xingjinda rangyong zhonggu, babgyu shibu mingmang di gur jik yinbe doshi tenpo zuto, kongwa nyamgu da tunjuru chuju chede maju tingyi, mingmang la digi junbe digi chubashik to gyuba chexin yu. Dengu machu sur sumling tu, damzay me to lablub to yoxin yu jing, lo dara tuja chi gyaja kaxe, tegara gundru chibara yonggu yu. Nguanche, tegara ni tuja lojo su puruwe lambar ki nge sosa zamshik zhe. Taludaship Tselimine, Gundu Sapasik Sido Chungani, Tegara Gundu Chene Dugu, Dangwa Chibe, Duja Chimandu Chin Yubateji. Chungchung Zungmarda, Sharjo Chungchung Garbu, Chugyar Chuna, Chungchung Garbu Jegi, Jigju Nidunga, Tegara Changsu Yubi, Tinge Duja Nge Suse Sizite, Taja Duja Gibi Chayu Kechimbushikdu Kyurugu. Chungamgi Gundu Ni, Samlu Gundu Da, Tepjugi Gundu Le Chungwasikin. Tangga Chokjin Chubgeba Chodun, 直接说起习近平,毛主席对局的,与局,毛主席不局的中共松用的,不对孔北国的给熊民从都听嘛,作用难的,毛主席松用前局的,中华美丽的加大乐不起的,军队孔北的这话有别,对于人为,取经济托在托下的,毛主席不局的中共松用的,不对孔北的,结构的特殊开进行都人不难于。毛主席, 마주규기 추뇽와타 지마망신 추다 지메트와 튠주루 메바니 머주치 응세 퇴배 개화식지 대된 머주 송경 친보다 주경 친보 응주루 치바다 개치슈니 튠주룽아 탑주라 따르치바규 추다 지마 돈용용화 제교 대지 산시 통관니 머주 사세 토간에 슈르베 탐에 가고지 니니기링 통관 추지에서 지기 튠사르베 외로 치제기 요제기 차도네 치담기 정시 gündü çüdü çebata niwe loju jingi chengsi da durji tegar yugbe mi gyaban chusi ri moju nang chedam duse de jige ni shu zenga da chengjung gu ne jige nga da chengjung jik jik para nyung du chin yu ba si do to yu wona moju nang ge chedam chi da ra nyung du song wa yin nam si na sa si to ga ni moju chedam ki jung gong zo bo ri ta ja tegar a cheng sum ki gok sung nak ze zuk jun la gündü nga gu di dang wa te cho rong kyu tu njang do song yu shik chub yu ba da 준신배 담세 추라 치축다 정중 레고르니기 지담 뜬 통주로 갸다 좀이 뜨니까 유배 로다라 머주낭 쇼르베 지담지 진부로 용도 친유 주남도 레베 진담남 계급 친부 요제 계진 샤랑디다 삼문샤소 추주 错了 되네 미수 샤지 쇠받다 추규 쇼了 되네 지담 갸조 쇼바치기유 Nijara maju dujuda ujuji zonay chuzuki nyamzhi chibiu gudon chishin yubata. Chuzui mangbu nyamdu shunglun gyabde babgyu shibiu chuda chime chewa gundu nyumzhi chishin yu. Tunjo jujong chibara jigyo chakuki nyamgu chikula yubabda ya dungu. Maju dujuda uju megyu jeji junggamgi keju minjabwe songyong tan jujong chibay chidabkyan rangrangki tabshi zonay zhi yu. 마주 중국으로 종용 고로 오기 쪽바 숨동원 갸다 십주 신이기 축례에 도르데 라기 숭례 레네 토도 꾀받다 자단 주견 식례 중감 토당 숭중받아 교르데 중국의 주소기 토조 숭교 최신유 주위 의규토 산시 수이더 신店 초롱토 방미 록주 뻥이 주달라 다르체토 치만 용동다 자지신 망동소기 주종 편제티 십지 토배 정시리 교르데 지도기 중감 거습다 묘소 마자룹두 接报说了接习扩顿起不得主委美居图河南的山东区持久的军港科斯布朗书组的行进业绩没有行进给为监狱的区别的区别的这所接报名字随报马赛推举电给了习近平的领域区域对局图送局也不突破赢了主委美居局推举到了对局了科斯布局局不得给谁对局呢局别主委车型马论不赢了对局给美居了科斯布局局局 대망시토 河南기 아지수 산시다 산시다 저종기 커섭 조주라 민다괴유 롱아진기 차괴 중업에 고조러로 천재기 머주 롱래 주지태 링류젠도 공배당유 추비뷰 머주 추비 우윤행가토 머주로 장수 청진 톱단대 청진 염기 머주 뒷부반와라 교류유 괴동 주식 개진지지 외수 랑림마다 외공 청진 파르감수 레두라 다르체대 교공 시비 족례 주종라 사신대배 천재기 대교로 코든 최신유 거인타 반항캄 상의 중의 중의제 시직전기 초시에다 정진 비말라라 땐네 매입기 매주다 비입기 매주 정진 매주제 념구이키 매주주지대 수균기 념룡 따주네 자주 수다다 세리 탁주기 두점사바 레바라 구디단유 랑롱 매주 샤라 차도 쇼로 중국의 부주 통중망부 라당지에 마용초보로 송교체에 미래 소중집에 추부침부터 로시부 체지도 쇼르대 중화 미래의 럽진자다르치 중감지 멍시 땜부띵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링네타 유고르뷰 니찰 링네 튜레 피게키 롱아첸키 차구이 중업아 용자치부타 디나 롱아첸키 차구이 중업에 신키 링네 튜레 피게키 지랑지타 두네 링게 게린치덥지에 카세수부타 진례타 유고콩도키 진례튜레 피게르튜 유증대표권의 구지진이 진례튜레 피게기 74부구 유부시 차고나 니도 숨줄로 립급 진례튜레키 시균타 지용규 도수 초기 편제제 토르조타 진례튜레 말라 나로의 투성도 동화 튜레 살튜뉴바 무스튜표 치르조화 뷰리튜제 코주 나로의 피숨소성화 진례총자 나로의 다르게 링례제주 나로의 초주퇴바 튜레키 계지 전수뉴바 딘표가 치료조화 링례튜레키 가딘 정신기 내바 나로의 사딘도동화 변조타 지소피게타 미크용리 피게중교를 구디동위뉴바 나로의 무스튜도동화제 적용인 시유쿠이부시 중국첩뷰내지튜소키 총수순부타 중식조 판연키 튜레님구이라 무튜구디단에 제주구치기 편류 무튜치료동교타 뷰리낭튼키 IP타 남아인수레남타 튜레레계회 염지제키 리차르디니 첩세세주키 명원별도수 나르신뚜비치교타 리지티 균튜아 뷰세토와타 염두남비 윤편피교초수 딘뷰아 피교동교시 지주시 超过呢, 초등기 连接 구지 카세 체육부디 近年, 튜레 코주기 편류 치료동화타 人类 튜레키 퍼지사바 나로우마와 기승타 차부자구 니니, 천재살두기 뉴부주수 치료동화타 人类타 천재 냠지 딩섭지비에 덤람 76년 차구 숨니, 제주 뷰세토르동화 구디다니 人类 제주기 명원별도수 목전치구 시니, 열경치부 순수피워타 人类物资社区 출세토르동구 아니 튜레냠지타 편지 구디동교 딩섭다니 人类튜레타 유고르소 저규 튜레냠지 피게라 구디동구 중니 튜레피게기 꿰블리교체니 석공탄 총기타 종습기 人类튜레 튜종아 피게용왈 구디동구 뒤니 人类有从起 초두도수 치료동화타 표준기 人类기래타 人类튜제 어루마화 전민토교발 구디동급지인 비진 치게기 로빈이비 게세증내타 유골피게 심주칸키 라다르구지 리신젠키 락젤레디네 원주중그루 유골피게 규규점추이키 뇨소레추 치료동화타 천재기 지도부디네 저주발 튠재기 나부티외마와 시우수 주도비 운전접시 超过那头图 人类间谈将多见, 냠지间接기靠做他用几年, 浪子萨拉巴塔, 툰세萨拉巴, 中南萨巴, 皮卷球球的古地动画塔, 中华语皮卷最高人力, 萨尔队人心给几个塔, 萨尔队人心给皮给拉古地动画, 툰列给梦西托林间谈, 툰列吉塔停车间给出色, 托了动画界几年, 人类툰列给帕西萨巴提问毛我恰不及古, 西对于不是。
1: 这个来过呢,别别你出, 로디샤르준 랑게기 수준에리 군두응아 제교 림부르 체 교수 침받다 지순젠다 링류젠 방미젠 제기 공덕 교수 침데 손에 벤주로 군제 메바라 뷰제 토동다 서교로 공배 총유 인샤징 제주 록두 레리기 추제 서바 망부 용자 제유 링류 라도 카바라식 후식비 제순 수준 망부식라 세계 서바 중화대 랑딘 심주 서비 제배 속조 능립대 라도 카바르 니모로 총주 팅 당부 제배 뉴규 세준 대회 총무다 규동 대회 교부 총유 교진님부 인배 차시기 양당 갸르투 딥지 팅 갸자 카시 겹갸 나르신 규용 가야 메바라 내토기유 라도 카바르 총중시기 능립다 차르든 십자 좁지지에네 링류 수준 바르기 튼내 제다 줄하점기 튼주로 림주 배유 로디샤르준 랑게기 응원된 수준 내리 균제 메바라 공배다 돕체르 친유 동지 사슈레 응원바라 다와 제바라 시균 연기 락제 토베 수준 내리다 청진 튠제 수준 내리기 파누진다 퇴종발에 가소소로 갸제주주다 청중 뛴다 갸제주용하다 청중 뛴 바라바다 근유 사르비에 시균 연기 수준 파르규리야 리기 뷰제디 주제 축레 게디 솔레 벤줄라 니지 집에 돕슈 쪼보르 교르규 원동기 수준 내리 원통 임바테 단도 튠기 지단 등급제도 교류에 토네 준기유 신전기 직류 수준 댄시식도 교육업 니리를 졸업해 양학도 치순점 난기 자제 곱주니 견대응학수 임받다 튠세에 나가 치뛴을 하점기 꾸지다 제와유 민에 봐라 랑게기 림지체나 멍시 림비에 직류 소자 칭하다 촉동 하점 준세받다 시균 연기 수준 내리 길래기 미듭 직류 라제 배주 협대 동세 주지 숨래 개유 수준 내리 균등한 지순기 초수 공배 침바티 개난기 소리의 변조기 멍시 댄도 침바마세 치동라 괴수 침바낸유 다와 개발하 시균연기 소리의 치동기 총소 지주진다 퇴총불에 갸지죽지다 정중 직파르디 다왕아 뒤마라 정리 니파교 균형톱유 대낭 지순 직제 퇴제 치동 체규대 치주원유종 판유조배 괴수 조바로 교류유
2: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사회비에 出币部内许多接巴行了他留存图让给其给客局出的组织起牌规定更不大于党堂国内党外给别牌给用数出币组织帖蒙古国统处处东国际居民松大内母体出现头一套国际教育军控图不是党堂国内党外给别牌给用数日卡局出币南站全区松大阶段老大接巴是
0: 계급기 据据告诉你,出土金针主蓝色的列着文化归土,强高的秋天界别,女国色的列着集体蓝火列于土,帕如作用其心不是。第规制列去,加着松竹托的大于不是。文化界把行了,到底得住土,文化归去,我丢两个层嘛,留住土就不是。 结合给出车来的座用于了比我谈去从主阵地价来给点起心别行出东归给组织员告诉东西不是宁夏青铜卡行出东归给停车间给过来着你给用给给今年给存在人心给来着你们谈明二二代机构东西有进卡腾不组织南站 道主别得住土出于了松沙刘柱斯年他留滚雀给行住地浪岸军托板给连这个事道留村土出币天马脚塔蒙威杜吉给军区岸丁色都请不是道堂不能给别牌给用给出币组织天蒙雀给马子国统处了给他孙子苏皮塔乔孙能真请不他天天送来给这给住他成中继牌有事
1: 这个来过呢，别别人住。三年卡给那么证明那座给满座人心的接送落水结果别的，加起累计不得满座给接送给多些舍不得动我的，接送给文件都叫了拆断签约。到我这边去，就过年呢，忙用给接送落水任务，听你说资助不得隐形。毕竟的，上海、广州所是归都，卡算人的动员出得签约。 上海一通通，地区的团队领所，明年入队七十了，卡算卡准囊中签约。广州如创建的卡算囊中签不得，密切同松吉哈怎么天拿小雨。广西柳州麦顿店在新村康都，明年吉哈怎么去？接送六十，安装六千错的扩增直接的接送，现在设置给的六十处，他二十年接送都不修了，写到都不签约。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잖아 답 받던 거 이제 같이 해 버릴 거.
1: 엄마지 제때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이제.
1: 어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 진이 초하다. 니지 친구 로 총총 씨 봐.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씨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티시 ngaji san jun yin chi chi du tu do ngan chen lin chen nian ba ge shi xue
3: ji bie chen lu yi jia
2: xi bi chen lu xi jia nilu chong chong bu chong mu yue de la rong jie jie da da xue xin bi ge zan chong guo wo zhen du de jie xue ju du wo ge lu chong chong bu chong mu yue de ge xi gu bi ge chen lu jie xi jiang ga wo zhe xi ji yin

0: 동니 경진 소비인도 희제 마세제 샘제 신사 린신 장중제머의 카와란 종당 비지 냥지제제 로지 튕공 원도인 띵서 신이 중화의 포중 소지정리 진진당 폐지라 컨티동디 편지 다중거 냥지 로지디 람모당 르게르 이마 담지 릭소 신이 차튼 트레니 망초제머의 튕절제 냥규 사모 처와 시여 제제 정로제 로소당 베산이당 미제르 와제 제위 로지 로소 别三年得为老手机加盟老手当协作老师与人事不能年纪雄月。对着三比七百来年节有三当一人节中这崩开了电影节个节谢谢给一切的顶替动画当行政满足节过特别给一切的电影老者当迪克人行前这个节色人必用路七八协月。老剧拍在多呢每节节清算前面忙也三目错的吧当忙出门用完一个中这年纪七多三目行画当
1: 每三个人影先定顿家园。藤镇边村谭秋西店满足希望我来店里进藤草皮我不忙着订的当心当中央给土格当日中和让军街东七十米八当如都西区教练满足希望我和东秋西店偏置通用传播家郎组织了各北定部当地中少街养老太格了强藏给国子地马当 七点到处当装设业过来满足了他年三年门派用人的细胞装设计立即看把三项的结巴装从初点看个满足节点唐宋教细胞根据大吉从根据节满足根来顶部机械药前期平层若日当美丽看个满足纪念的拉子人用完当通接了这话年轻美不了装置出娘都娘中当娘里娘做机械机药美丽看个满足金配机节整治娘就细年
0: 每家的枪草节目做节目时出了马赛金藤草坪的细碟制作人路第二间节博士正比下旧节让都是很节约中华某的经典作品的一些点本作版呢年里点中当扎米里这了扎里行按照老季节单据三目压迫绝个把马赛年正节每通拉进节某的听着节单据通过地位三不绝呢某的卡个忙做了西都娘娘当人家两个七岁娘呢 李旺经典节节经典作品的一些顶本组织提炼写的，每日听这节，才都没多，刚用三多的南北一的用呢，表情一类的个当彼此都以配置节都有全部几多珍贵。新的不错，广东三八点呢，龙洞个娘这里，龙山经典的话当，西欧忙不拉当这里，来我三八装备过瘾。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길이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소의 배역 누가 주제나서 뇽르 낭투기지

야 따르르 마휴 응어레자야 줄루돌로테두 주바자혀야 고테두 신디 라가로야 쇼게비 페토 주카라다야 라루테두 고미 헤레리야 쇼게비 고테에 가라다야 도데 파조세 가리다야 데우나데 파 가라데야 쇼게바 조세 워리세야 데우나 쇼테에 가라우야 땅들을 마저 옹호리차야 라라코 조세 마코로 아야 데코로 둥고유 코로케다야 가마네 조세 마동 아야 데동두

0: 생긴 남았어. 뭐라 니레 카바라 따유 조선갈 기나 노바 강유메 고신로. 매제 락도 르니 카바레 유비 뒤란더라. 년세 매바 카바난 수비 낭총 년바 용차도 튕기요라. 너 답을 쟁구로 로서양 준바라 투투 카바라 따유르나 롬본 조세세와 덴바 예멘고라. 닝보 로켄제 콘도 칸니 면칸게 나용 로종 생칸 생카게 도르 면바 용바 레공휴예 카바라 따윤 르나 샤 잡본 주스바 마제 다돈 롬본 주스게 렌사보 자요 진네 니레 카바 따유 추송알게나 노바 강다 요비티 레공휴예 데 샤 잡비 년카 키체로 돈스지요 카바르제 테가라 샤 자순 주바 마예나 Duyun rungpo kabara jen na duyu gyerung tundro wa tang goche she piye chuzo gyentung tundro yin yu pi. Jinyin sakun ne tang nyingne rutsin ne soje nyanka yang kyerung tundro wa re. Hang sang gu pi hingyu hi zhang hi de. Lo zhung ni lo dun bar je shi pi mek pi hingyu ki le ngon bar ta na kabara tayu rung na xia jia pi nyanka jia jia donju don ye pa wa ma ze. Tayu je zang rung na xia jia pi nyanka de zang je 키와요바레 닝네 카바르다유르나 간추 르비 노바마제 라보르도 레방 노주요 레군휴예 오저시바르인나 두준 카바난 츠비에 메초제 레비 셴뉴라 냠니 힌주신다 카바르라 따가 첸켄제 레비 뉴바 노바 테기엠바 독토 대긴 힌주 히차시바르나 카바르라 간켄제 르인칸 체추나 타마당 창라리 간켄단 자와라 Leka droga lepa dhungbo mambar chabataan nonchu yang zhungla waare. Sonne, lekun xiu ye rewa dhungbar ta na. Lo chung yun zu, lo du tunzi jobara gangko xie ta mena ang. Nge patu bie xio xie bi dun yun chun zin xie guba ma zi. Nang dun dan sin nemo xie gu. Labar do lo na hint chung yi xi ba cho, ka bar bie xio ma xin na ya bu yu ba ji re. Senga nam zu, tata cho je sen yi ba len sen da na. Bojong Lungchun Nianchen Li Kong Kangki Lungchun Jie Cilio Gaza Linsen Jie.
1: Ama!
2: Oh, Ami Ma Long.

장아치 파도 촌진시 귀기 사다나 포세지 코보 쳇손이 조바 베바소 주보 모데와 뇽스지요 나네 뒤처 롱보 침비 힌디 류린 사지메 먼스비 힌디 류린 세스도 네 상아 옌제 코유도 뒤처 롱보 냐차시나 단다 찰하보요 갈디 류린제 빡빠 게선바 빡빠 휴스나 차가 나도 냐차시비 튼지 당귀기 양조 당 바조게 년가 총아요 다동 류린 마수 병원라 창조 조면당 돈주면 어리투 유메께라 야보다고바기인 생각나마서 건드센바 된나 힌지 류린스 위지 차라 동주 매비에 꼬대리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에 답을 던 거 주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주대.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 총쇼 시 봐. 진라 로랑 시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클리 폰키 로지 쳔제가 마마라 샴데 취위 라는 미비 쥐업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뷰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ngaji san jun yin chi chi du tu do ngan chen len chen nian ba ge shi xue
3: ji bie chen lu xi jia
2: xi bi chen lu xi jia ngilu chong chobo chomo yo de la rong jie jie da da xue xin bi ge zang chong guo ngo zhun du de jie xue ju du ngo ge lu chong chobo chomo yo de ge xi gui bi ge chen lu jie xi jiang ga ngo zhu xi ji yin rong jie jie da da xue xin bi ge zang chan de na xie lu ji dun ge jia jia jia ni lu da ju ni bi qi shi ni zhen yong wo ma tui mo cuo qin gan nga bi zhu cu ting nga bi tu zhun qiang xi wan na la da xi ba duo de ge nong de la leng xi da liu xi qi dun bi dun qin jia de song ju su ji yue xi xie lu ji dun ge jia jia jia ji lu da ji bi zhen yong wo ma tui mo cuo qin gan dun bi zhu cu ting dan bu duo 西路基东格家古斯国孙旅大孙比家用某忙退门措亲该接巴格主措听淡薄西路基东格家古斯国古旅大孙比家用某忙退门措亲该古比主措听音巴多西路宁东西旅大孙比家用某忙退门措亲该绝巴格主措听音巴多所说啦大大局才是准强兄有比大赞成啦若觉得卡森格里西尔西 我给罗琼主播琢磨有的个想解成了黑夜卡在黑过去但不中华妈妈心痛在看呢说比这人家我只是把多做把多行把难着起忙一笔妈妈忙做希望跟进去是从人楼个在开这一把的好过个些是从人楼起朗龙呢中华妈妈心痛在开起在为朗龙一笔 zanzo gang xie do mu si xie ge da xie cu ren lo ge lang lo la do xie dong qiu ma xie nin ba ha gu gu tu de qi ri si na zhong hua ma ma xin tui jie ke jie wong qia cu ma ma ma le yue xi zhong guo sa ba la ma ma ge rong qin rong da xi bi ma ma ne jie ke jie da bu xi ma ma ge qin wong la le da wi jie ke jie li kong ne jia yong ma ma tui mu cu qin du san ni ren ba su su ma ma tui mu cu qin yin 孙爸哈古古特的切里斯呢中华妈妈新退接开节马瑞卡从妈让娘一把的哈古古是中华妈妈新退接开节家空节没从妈呢中华妈妈新退接开节新忙谁了中华妈妈新退接开节新忙从妈张成顿的让娘是中国新忙一呢张成节这批 这次为开往龙寺学出了张成杰定格是一个文件的样子个事。希望用了每日当、泡沫、历日、日日出席所在七八四月末时。日本哈古古多的呢，帕马拉南苏马伦比不愁所凶多，龙寺下这个文件月巴多。 南苏伦比格不愁了帕马索瓦多帕马了若雄一类个文件的原始 人家容易了多些东西多根本的不明出个气了你就一出马戏我爸好过过头的呢中华妈妈新对这个姐姐的呢刚刚的马赢了中华妈妈新对这个姐姐的呢绿浪马哥女学绿色赢中华妈妈身体在开始加大些记得跟你为谁出于那么的过目月吧多谈款呢也蛮多苦乐素经营中华妈妈身体在开始喜马拉露宿脱皮开往的文件月时那年对了罗中主播周末月的了荣姐姐大大学习比个家成果的我真的对解读我给罗中主播周末月的个的你不是都黑鬼比个陈老姐是这样的我就喜欢听

0: 이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조비 당주 조카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抓半米银板盆

0: 민주 다웨 워투니 개포 펜베 워투니 케랑 모테 나라 녜 제버
1: 나 모테 나를 컨세스 예브렌
0: 드미 케랑 공다 딱바 참지제 나라로도 치타제 아제 고 마제다 딱바 모테 나 심슈도아
1: 아니 나 모테 나 녜 대바 케랑 게 컨세스 켄중에
0: 나 쇼게 모테 나는 이세제 야 럭디 잡아 케랑 도도 심슈도아
1: 다 지디 나나 니 군녜 댜서 차를
0: 도와 더 저버리사 더버리사 뭐네 이 나저 망저도 고쪽 될라 대닝 사백에 슈준디데 하자가 망도가
1: 네네네네 너도 배차 샤비나 공매 참진 코나 공판든 쇼배 참진 코나 특린 줘
0: 셴라 참이게 랑기 맞제베 줘 셴라 뭐미게 랑기 제베 줘
1: 랑균 랑기 주당 캐바인 신균 흘러 쇼당 개와인
0: 치자오 뒤양 제마레 능릉주 뒤나 자오메
1: 파탄베 르바 서기 게임해도 롱 자카르포 기스르롱라 머구
0: 셈상보 코도 연나 람상보 듄투 영에 제발해
1: 오네이 망주기 크준 드츠니 메베 샤베 누르브라레도 와
0: 따라래 두좀 마냠 콤베 동웨 겐지 나조 창마 요다

0: 다당 총도 체제 녀와제 커콘 조회 무주 녀총 자제라 근데 동예 대공 생혀동 배종지 총콘 총도지 天宗 제태치고 종교로콘다 년에 사글카카 코촌 초콘자 지딘 텐세 지도도 된데 빈산 텐송기 디버자에 바리 롱종종 코촌 년에 콘가 롬바톤바 따겨바 체렌 용잠지 다리 생현이야 롱종자 지체베 가버지베 모로도 자로소 치엔도 마조 차샤동 롱잠 탄자 내제 텐세소 우저제바 연시 삼바리 힌친 핀산동 종세동 종체로 와르지 유조 뇨촌라바 형화제 냐면 시결은에 냐린지베 레낭동 렌지제데 동치라자 요코티지야 레로 차송이와동 몬조동 요코라와라 혀겨드바마지 종콩가 제딘 텐제자 전송랑바용 흉토 산토 힌루 텐레 옌라 공피라 용지라 란디제예 제사 하자 동치라지 자용자 요코라테와 동치라지 니년다 조콩다제네 크콩 용자 순저마라 리주지바동 르네 요코라자 지체 자일로 몬다동데 크콩 드웨 유주 뇨총동 종세동 종치라자 텐송 제대제도 르네 유콜라 팀비 촌디안 텐레부지 토보 공필한 로제라 근디 동제리
1: 내가 리콘에 배니 주로 예체 니그니 비지자 치 가유 농게 중화 머런 종담 바리 냔지 히비 치든 렌든 베종 텐주 렌도 시바시 다 텐진 렌든 노 자 치 가유 제 야드니 허 당유비 노 젠바 담비 징웨 순주 소듄담 통근비에 가유 순유진 징웨 자자니 젠튼 담부이바지 제히바 푸준지 난치 텐주링냐 타히비 비마다 지지 진비 가유 히름비에 주모데 제베 이창니 쿠비에 비미농게 비마 다지 제바단 지도 튜여 가유 토게 비마다 자히다 지데다 제베 소순 소지에 머릭만 본종 히비에 빵다 콩진 히 리도 히히바지 베종 텐주 링게 인정캉 나비농 히름게 가유디다 장유바당 这些比这些原色系卡斯的学吧是该用的人呢原家的名家的亲家的地界中央西用的别的农业军统给该用这些一把当目前哇家普人一样呢区别有一些学吧是人为的大理中央党别三年瓦的那么年着瓦当在月吧春学吧是有个瓦林景的第二个人的人同呢 原家的对接，写的教育当大同，教育了我查卡级通讯会，把这全部押用一些吧是。如果我关注的，这个人看农族的，中国家里人员的大把几十年，那不忙不通讯，教育的大就在农业部长明白了，对大给么的卡瓦人中他把的，年轻接些吧，全就有几些吧是。 大厅镇镇队的陆军队队人员宋元家的队接从队员中当民家的队接作者了北大黑吧亲家的当民国队接人民两年所年轻算了一月间人员镇队的龙我东大农该有北多的话当作者了两队人民两年季节平均恰长很多这月北中镇队领的行政官员吧
2: 人顿军规把单位，按照大厅镇镇队头，一层堂，两岸接了几点出头，我把几月。第二个月头给表姐苏军姐查理单，该月姐入地团里，入职的敌人平均把里单，被打的一把村军头。大个月该月地大头呢，没得话进中文单把的，两阵接一笔老军单人力了，军安了把单，第二呢，中华没得军队出兵队去点走一笔把单。
0: 宣布黑人一些些吧是，黑多用一呢？大厅及七队人团团，黑片这黑党，黑用两年，人为及亲自吃的手机黑锅热党人把把的，没得听着接当军人的，没得听着接没多，刚用啥多罗那样黑特吧，黑军吧是。那个来过年，你这辈子了，就这年些年，龙江江家用大白是点理解台湾做把东，老林大院，罗江罗说，大个人组织做江东。 罗江罗索瓦来电节七点前被出动冲的出发日。用东外家间张泽波部中赖教义冲得多送信农娃日。空给罗江罗索年前用用家让个动作机 中央个投球阶段中东

Maji chao yi nang, ngan cho pyo me zhi di, loka di kya cho tan, tambi yi pang zhi, mang zhi, zung zhi di, me to dung zhi ji yin si xie zhi. Ta di nang nang, te sa kya ge dung di, ngan cho do di zhong la, ayu nang ge ta yu dang, gong ngay nang ge si di, di le chi cha yu. Ti yin si ge ya, gyun zhi yang kar ri ya si su. Ta di ngan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ge dung di la, zhong bi ling ki chung zhi nyang a ki kya bo si, xie zhi di le chi cha yu. Te sa kya ge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zha, ci gang ge chang di la da di zhong la, te sa kya ge dung pi we ki chi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수는 중요해요. 개인지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시해요.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의 지조도 다 지금 지시해. 막든지 롬로세 변조기 지시해. 지신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제교수는 제시 전단의 가장 그 친구요. 개인도 좀 그사 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지 중심스 지시해.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도야요 말. 풍송 처수 도야요 말.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의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주기요래라 반장제의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의 중디야 진단 친구 찍죠.

그래 나 쇼게바도 드킨 로로시다 알라라 코르크 고유크르시다 오만데도 헤돌로시다 도터레 뉴미크 도가라 도 멜레겨 보고 사샤라 쇼베 메르크 사샤라 쇼독타르 다로티키게 사샤도 힘마다 게니무케 캐샤교지다 게니 바라 잼드리데사 네 사오 카달랍데 모 쇼게베케 로라 따르 샤 멜레겨 보고 로바 남지케 따바 남지케 다저시 동바 남지케 동네시 다바 남지케 드르 다도케 케바 다시 리자 드동케 케바 다소 동동케 케바 다 바이얼 마쇼 로바 남베 투테레 뉴미 동고 노고 큰다가 현도도지 다르불둘레 쳇데비케 둘레 고파보레 셰지미 제 안에 다다리 마님 속도 두도 다지 마 아니 봉 다다리 다르고 근들라 때도 챕 터미 됐어 미 챕가 바로 메일 그 차지 유튜브 공부 먹고 셔려든데 이 속마로 니게 챕아 타토 사드 나브 잘못 도지 티 도주 메비 그 르퉁퉁 들어 노우 근 다가 현은 니와타 초게 샵 니제 메다 마삼 도지 아 초게 바 메일 그 초게 바 다르마 아 도디 파지 콜로 코달레 트레테 바 콜 도도 사드 노우 근 다가 현은 텔 도주 메비 그 르퉁퉁 나브 잘못 케 라티로 라

0: 아니 현 마름바 인데 베지 그 톤지 시야 빠이나 아니 다틀라 토마른 중케 리 다부아 지나 쳔마이나 아니 고 미세겠다 가이 라이크야 편도나 보지 에 텐디 비존나 보든지 진도 어데인들다 현레레 인데 아니 만데자크 다 토마른 데자크더니 에 제기 요설다 아니 디찬나 시다 제기 요설다 마히지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진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부위 시숨보
0: 다안 제작 아 아니 자이조스 띠고리 히바이나 아 따짜와랑노나 아 요츠 나마라라 쥐 다바사쥐 강아크 아단 타미 보단 예스야 오다 데그 니슬라 언제다가 책이 줘서 대대 봐 다 데그 너는 담보대 체리잖아 단 제자라 챙아 여바가 나니 담보 언제다가 책 가야다 자고 쥐히 봐 데게 아 자이 줘서 대천지 있어 봐이나 나마라라 쥐스니 오 진주 나다 진주 마다 진주 라 진주 라 오 대예 임비 그 가슬라 가디 체리세디 아니 민딘 피진 자드니 디비 그 아 던제 그 단 제자 지자기 봐 슈마이나 아니 가이다 자고 그저 자고 그래서 아래 다 대근은 담보 진주 나이 지슬 아 내가 그때 가이다 자고 그저 이제 이게 빼지라 와 젠덴 쯧마스 라덴 쯧다 젠덴 쯧마 이게 가슬라 다 내기는 제신이든 제기도 젠덴 신 제기도 쯧마시니 오 쯧마테 젠덴 쯧임바 젠덴 쯧마 세위 가슬라 다 쯧마다 젠덴이 바로 저와지 된게 바래 근데 인디로 다 뒤 가슬라 쯧 강절을세나 오 젠덴스야 니겐 다나게 된게 진주 나렌두 데인들은 남아라라 쥐으세니 이니 가야다 자고 쥐어디자니 오 어느 젠덴지 쥐마 세우기슬로 젠덴다 쥐마 디니지 바둘다 쥐와다 니엔로그 요리 오 젠덴지 쥐마스 아니 라디오지 쥐 히비가슬라 어 쥐데 아 쥐를 쥐당가 간소다 라디기 쥐당 아 라디기 쥐당 어딘기 쥐 마보여 바그나니 오 쥐데 강기 쥐이세나 라디오지 쥐스 Tee kasala laden je che hibi kasala laden da che nindu parula kaya da chaku je te ngansu maja payina ane laden che seni ko kaka susu uzo nabu ji chanro kruwa o che de laden je che yin bata ten te kumare ten dara che da laden nindu parula ane njewa te dhigo kuyo na ane njadak che di jago kuru ane njadak che kang je sena laden je tengi jinju na indi la namara la je seni ane laden je che tab o te chirin na jinju na ijisi che jasari Tene jinju maa jisi kaya da jaka kuchu ya sote pena chengam ju hindongs, nam ju nidada. Chengam ju hindongs evi kasi la hindong tang chengam si li nida kaka susu jubi kasi la chengam ju hindongs. Tene jisi hindong te chengam la yobate ten te kumandu. Tene chengam ju chengam da hindong ni ju paru nreya de dhugu kuyo na ane la ting nreya kche ya gu kuyo re. Ane nreya kche kangja re se na chengam ju nreya ki jinju maa yin di la yotsa namara na je se ni ane kaya da jaka kuchu de jani chengam ju hindongs. 어 신도대 천단나 뱀바 여비 오 대능가 서보든 되 그래 아니 남쯔녀다 여비 가슬라 태가테 가야다 자꾸 그쯔도 맞잖아 남녀다스 남녀다스 에우티스는 야 대니드 카가 소소나지 차니 소소와 그 진도 차니 대니 바로 녀아데 간지지 여바는 가서 싸워니 거트고 말이 다 대바로 녀다테 나나 여바 나지 녀다 여바 텐지 간소 녀아다 보지 된 되게 된거고 여나 아니 다다가 제자고 다다가 강자르스나 남세한테 진주 마인들 아니 남아라라 쳐세니 마이지스 가야다 자고 좀 남준이 다다 와야 대처는 마이지스 가야다 자고 제조와 근데 진주 라이지스는 다다가 제지 저기 봐 쇼마 이나 아니 강자르스나 가야다 자고 제자 그래 남아라라 쳐세니 답 되게 빼라 세르죠 뽐바 어 땡방 아들죠 로자와다 세르죠 뽐바 히비가슬라 아니 뽐바티 주스리 주비 뽐바티 어 디니즈는 세르죠 뽐바스야 디니즈는 저한테 주고 그래나 라딩 체디자고 그래 말이 저작 체디자고 그래 어는 디가스는 저작 체 강제르스나 세르스야 내게 진주 자인들 남아라라 쳐서니 이네 가야다 자고 쳐대자니 아니 세르죠 뽐바스 오 뽐바테 주셀리 투 비고 뽐바지 임바 오야 아 대된 거 그래 아니 대만 아들 줄 로자와 세디로 다 로자와 대 가디 줄 로자와스나 대만 아들 뒤 줄 로자와 어디는 대만 가다다 로자와 제가 뒤니 빠른 자데 줘봐라 아니 내가 그 체디 자고 그래 내가 그 강셔서나 대만 가 더르스야 그 더기 진주 자인디로 아니 나마라라 쳐서니 가야지 자고 쳐서 대만 가다 줄 로자와 다 로자와 세디로 제다가 안 쏘라다 개니마 세니 만타야다 아 개니 아 시고 그러와 다 니나 니 이제 강하시나 너가 요리 어디인들 던져겠다 개니 피서 받으라 파스 어 저터봐 哦，一直他吧，一直他吧，但这个他七里人已经去的嘛，那得说了，我说老早啊是，现在个老早啊是，俺得加个理解去是。我呀，俺得爹妈俺得是啥样的？俺说他别了，啊，天天南巴三级班个对呢，爹妈是那么多，亲的，俺说德语个对呢，逻辑个兄弟在那底下办呢，爹妈俺得当，晓得是呀，什么英雄牛啊？他爹妈俺得是谁的了？东阿拉木去个，送送来送当当去西班牙呢？啊，俺呢，啊，俺说的。 啊，俺从的啊，北京的松江干部也开始了，各地是啊，俺呢，他南巴三级班个军队别了，托马尔达啊，送了不去，对呢，俺呢人吧，印度，俺呢第一级是了，他啊，空军个他，西藏，俺呢朝，俺呢人印度，俺呢要不出松江，拉萨不得说，开始人吧，他呢，他儿要不浪达嘛去啊，土个巴尔达了，俺呢南巴个，南巴的俺做别了去，他有哩，我他第一敌人呢，他有个南巴的了，他嘛，俺得是啥哩？
3: 我到吉布朗他们搞死了，他电报得了样，电那个电的那个修全部就不留神的，我说逻辑用啥能行？这些玩意那他真的是差点了哇！第三次了，我们电报给军长部的都是七十八十，我呀，听到了，他电报俺这就落早啊，是哦，电报俺这对接到落早啊，是听到落早啊，电报俺这对接落早啊，我听跟着他的等于了。他那第三了，就是那么热了，就是那，他那刚才讲过几个人，这样刚几声就把这声，人就来几声，人就个意思。他这个北京就下班了，白就对通。
0: 跟上就准备的，哦，办了当对头你就把了，该的价格就是你们这个车的钱呢，俺们办了就把个进去拉一点，俺们拿马拉拉就是你该的价格就交了，俺们跟上就准备是，准备这个七十多万的等于个的哇，啊，目标嘛把跟少了些别个七十多万的就准备是，我跟上就准备是，听到了，哦，准备当跟上你就把了，你要七七几个人要的就把了，你这个车价格的，你这个车刚些的是呢，跟上就进去拉一点了，俺们拿马拉拉就是你，我跟上就准备的，哦，这就是呢，俺们要是拿马拉拉就一把的就别就过了，他第一场呢，你这个车工弄了，等于七零八的车的是呢，该的价格就的是，哦，该的价格就的进去刚能就几十就把的是呢，大把啥就是呢，进去大当进去八当进去啥，第一就是该的价格就的交过来是啊的。 哦，进去深度啊！他这个弄了当不进去，大一级是了，该的价格就交，别那白就一个大，哦，对接刚热大，一个当白，等于把了人家等把了，俺们这个车就交过来，俺们这个车刚些办了部队，别个进去大一点了，俺们大把啥就是呢？俺们该的价格就交过来，马到了白就是了，那都哦，等于白个是样的，等于下半夜呢，啊，俺们这个等于他当小说的，哪种办的，完全上办的。 等你对接刚了，对当刚了，你刚了得跟他有把子呢，对说是有把，对了有把。哦，跟你就啊，等你等到对面跟这样，对面跟对面把些把了，俺那把了，俺那这个车就过了，这个车刚些的是呢，对是俺这个进去打印的了，俺那打把啥就是呢，俺那对接刚了是，哦对了，俺那车的是对了，俺那打把啥就是干啥了？他进去打个几次了，该的价格就交出去了。等你进去办一次了，该的价格就交完了，等着就扛把子。 我扛把当天着你就把人家的呢，我扛把的天着就扛把人吧，扛把地打不天着人吧，这跟人家的点不些吧啦，俺那把路跟人家的去扛下来是呢，天着不是俺那个进去办一点了，打把啥就是呢，该的价格就是呢，我天着不就扛把是，我天着不就扛把是，等你别那看不就这么大，我这么的这这么忙，把看不就这么忙吧，是吧？哦，这么的看不就这么忙，我打的跟人家的点不些吧啦。 俺你可不可以看进去办一点了？他把啥就是呢？俺你该的价格就得行呢。哦，看不就这么回事？我天着不就扛把的。我打电话俺做是认真的，毕竟忙不就干成这个了。哦，得进去办一件是该的价格解决吧？他等你进去办一件是该的价格解决啊？哦呀，你就捏嘛是，俺就对通的，你就捏嘛去比干事了。哦，捏嘛得做当这拉手上去忙一把，得你就捏嘛一把。哦，捏嘛得你就捏嘛一把。 听到你到你妈那个爹大伯跟这样值班了，这个是刚下来的噻，那是你个进去参与的了，俺那第一级是了，他把啥就是你干的价格就能你就你妈是，哦，等你日就对通，对通这个就差的日嘛，哦，就日就这边个对通样吧，等到第一把跟这样的值班了，俺那这个是刚下来，那是一个进去参与的了，他把啥就是一个他当当有些呢，俺那日就对通是的这样的，哦呀，但你说的都是他爹的，但你干啥了样，他进去参与级是了。 哦，该的价格就交完，再打相当，俺说提前，别些忙不耽搁的。但人家那个啥了样，啊，多巴适呢，蛮多。啊，俺说老人吃几吃的些的了。但金就打巴适，这是个几十了，该的价格就人多。我呢，金就咱妈子，杨就那样，杨就大当，杨就啥些，俺说他，别给个叫阿个弄了，啊，杨就大啥年了哇？听到了，他杨就大当啥个几十了？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어단 네가 생각한 소사 기자지들이 진주 사이지스 가야다 자그 쪼이자한테 뉴딩 그 정도 봐 차디요리 다 대마서 디그 휴라야 어 양주 사숑비 체나 갈때 다 디가서는 내가 티지제 그와슈나 아니 강제르스나 다바 사츠스니 데 난윤시니 와 가야다 자그 쪼이자고 그랬어 어 가야다 자그 쪼이자고 그랬어 와 대인들은 난데랑 간소 빼진 아버지 야바이나 빼나 로마 용주 레와스 아더니 갤릭주 강바다 로마 용주 레와 히비가서라 레와데 시 레와 임바스나 로마 찌니 자마 임바 로마 용주 조바 초마지 레와 임바 로마 용주 레와 임바 디노 로마 용세야 데다 레와세야 디니 버르는 자자 발라 아니 데닥트 강셔르스나 단디 가서라 진주 코로나 따니 야나로 용 아스기 용지 진주 나테라 따니 아니 어 강아 거세네 가다 나기 지설 가고 거자 거르세네 로마 용 거려서 들이잖아 죽여 말 디 가서라 로마 용 히비 가서라 진주 나잖아 마제 디 지설 양셔 아, 되니 사지제 사대제는 다 양주리. 되인들 양주는 되지 니바가 최대 양된고 여러 마도 진주기 니바가 최대 된 말이. 되인들 양주대 강대잖아. 양주 사인들 아니 사그 강대에서나 진주 사그 최 가야 될 자그 전제 말 나이 니까서 양주 사대기야 가야 될 자그 저 된 거고. 니는 로마 용주를 와서니. 왜 대제고 그래. 되는 갤릭주 강바다. 오 미나 갤리스에게 그 된데 못이지 강바인 바데 나도 된고 여나 강바데 시 강바서니 갤릭주 강바인 바. double the zig double the yujin jawad de ba shaba la dan de ta ge zhe gu ren de ta ge gang xie ren na o ge li lan de bo le ga si ge li xi bi ka se la jin ju ga de la ta ji ma yin ba di ji si yang ju sa de la ta gu le si ta yang ju sa ji se lo che gang xie ren na o da ba sa ju se ni o ya jin ju sa de ji se ji ba ji zhong de a ni ga de cha ge de xie gu le o ge li ju kang ba se ya ma to ge li ge kang ba se ya de jian dan zhe ge ya ma le wa de de yin di le o jinju sai ji se le de da ge che ji ge de le de da ge che ji ge ba ma ze ga de yang ju sai yo bi ge ka se la de da ge che ji ge na di ji se la ya a ni de da ge che ka de ja ge ji ge re se ta ndo she ta ka le yang ju sai ji se ka de ja ge ji ge wa te she ta ka ta yu lu ge to le ya de de ba ma ze de sa ngan su ge yi ge ge la ne ge no la ya a ni she ta ka le ta jin dun ge to ni de ngan su be she dong ye ma re ta yang ju sai ji se ka de ja ge ji ge wa te de yin na wo na yang ju dai ji se le 어 아니 데다 체지 저기 봐시구나 다 강자를 쓰는 거 손데 데데 그 좋아지 담바 있나 아 다데 진주 사이즈 가야 될 적 주제 봐데 찍바 찍종으로 고질랑다 보디 찍바 찍종으로 어 아니 진주 사이즈 가야 될 적 주제 봐 되게 양주 사이즈 가야 될 적 주제 봐데 휴르편아 아니 다바 사주스네 진주 다이지스를 어 데다 그 체지 가야 될 적 주제 고이나 아니 데 휴라 어 양주 다이지스 양 아 아니 데다 그 체지 제딜 가야 될 적 주제 봐데 고 휴르 고 기바스 다 된쟁이들 다 다락 지슬 야나 양주 다락 지슬 아니 제작 최고한다나 가이드 작극주 다 토바티 아니 가서 이 받는 니기 바리 단도 터졌는데요 아니 기파 가시지 렌가 와지 기파 많이 봐 시다가 용락 존다 버리 용게 하바다 가서 베지 다틀라 아니 짜스니 이제 짜도 전진 된다 서로 변신 아 고르니가 그 단디 테라 다 예바티 집안 아버지 자리요리 빼나 아 서로 변신 그 코레긴 제비거든이 아 내지 맞티 친지가 놓나 단 네가 살 가르송이 바래서나 너 이니 다반나스 다자 진주 진주 잡반 통 매주 딘사 다자 문제비 파치를 진주 줘봐 나야 제 옌다 되나 저랑 저랑 제바 제데기 리퍼센비 끝내죠 아람조르죠 꽈절죠 선이 고베지 네가 살 베지 순순이 다 던져서 다 내가 된다 도도도 치리 있어야 되려 다당 지스 런 데다 그 체크 아이다 자쿠 토반데 이니 쿵 다바 대소고 노나 아 아니 가이다 자쿠 쮸트 마데 아 마보지 통진 두스 예나야 다 딘상 다다 문제 비자 다 딘상 라 고케다 그 조아 그 왕기 나도 배미 주다 고케 자 그 당 노는 아 드니 다다 그 거 다다 저게 또 거 냔니 아니 샤다 갈다 메바 그 존으로 보지 차도 여러 와 딘들 딘상 다다 문제 비스 다 딘상 몬지야 다락 소트 그런 제가 말이스 문제비 진짜지 파치를 전혀 좋아 나야스 다 다라여서 시다가라 다 다라여서 몬지야 타지를 내라기 체디 제디 가야다 자꾸 쮸데 머저니 가야다 자꾸 쮸데 자고도 시다가 다 다는 나라라선 세니 다라든 토나 진주 나라라 무슨 그 짓을 저거 와 다 다라 못 보고만 다 담바이나 아니 나라라 그 짓을 가야다 자꾸 쮸데 저러 그래 나마라라 쮸세 야로 아니 전혀 좋아 나야 제 옛날에 저랑 제바 제대신 다 제 옛날에 돈나 니가서 가야다 자꾸 쮸더 아니 제바시나 아니 진짜 나라 제대도
아니 리퍼 선비즈 아 아니 대다게 차니 안 드시나 아니 야분도 우선 고리가 된지 공공도 우선 아니 배지라야 끈쯔 까셔지 끈 나한테 끈 까디 자 끈쯔 람

대략적 강제를 했으나 아니 가고 거죠. 아랑이 이런 게 지금 나이 인디로 포바 난구 워마 히비 가서라고 포바 난다 워마 니지 바로 대략적 강제를 했으나 가고 거죠. 포바 난 히비 가서라 지금 나이 인디로 아니 강아 거세니 왔다 되지 말이스. 더 강아 거세 안 되게 비지리. 되니 타말로 치르잖아. 아단 타메 의단 여세야 되리. 와야 다 진주 아단 타메기 지슬라 아니 대략적 제 비 가서라 대략적 차 강제를 했으나 아니 의단 연이 자르지 아래. 어다 여 되니 여르지 아래. 대인디로 단디그 베이징 라보지 야바이나 다 아근 단 타메기 지스로 어토바레 빼나 난키 좀 봐스 샤위 라조 난키 좀 봐 샤위 라조 난키 좀 봐 히비가서라 좀 봐다 난카니 바는 내가 대발라 아니 난카 히비가 만카이 가기 진주 아래 아이들아 아단 타메기 지스 어제르스니 아니 아 그거 어디자 다 아 그거 어디 제위가서라 아니 만카 옌카 히비가지 만카 옌카지 진주 아여로 진주 아데 파 듄 아니 아기고 언제다지 아기고 어때 만카 아겐카 좀 되게 지리야지니 카다 어때니도 치쳐 찍어 놓으나 아 저 뒤니 아니 난키 좀 봐세요 난키 좀 봐세요 단 니까지는 난키 좀 봐 히비까지 치쳐 넣는 거 아기고 아기고 어세요 근데 그런 체 근데 그런 체를 체리 마도로 근데 아니 그런 거 제사 그러고 다 진주리에서는 안 하는 소리가 말이 진세치에서는 진주는 안 하는 소리가 말이 요 말아 나도 다 베이지 코로 다트기 진이 야나 니소고만 담바이나 고제당 도제다 양대소데 미주 코나라 자 마도로 닌주 다 진주 양주 대소라 아 아니 고제나 노제데 양대소 자와니는 거 요리 소요 봐 말이 어디들 난키 히비가서 아기 그때 아니 아니 진주레서니 말은 너처럼 나 제리 왜냐 난카스 양데 그 제리세디로 진주 아테 아기 그 히비가 내다가 체제더니 미가 아테 그 아니 그 찍고 닌색 소라고지 시가 말이 오지고 닌제 그 전화 버치지 야 바래 마도 아그 코로데 가서 진주 인세나 아니 리그요 말레스 등 가서 네 가서 다 시기 지긴도 아니 샤위 라조 히비 가서 샤와 히비 가서 와데 타메리 아니 타메기 지서 아그 거 장 뒤서 샤위 라조세니 와다 아그 거 니데 치치 찍으노로 뒤니 아니 샤위 라조세니 그 치치 예진도 아 샤위 라조세야 와다 덴데리 와다 덧치르세 딜로 아니 아그 거 저동도 다 야기고 여때 저다가 자와 랑노나 어떤 있을 때 여봐 말해 야기고 여저던데 제대 매자 단도 야기고 여때 아니 내다가 아는 탐에게 지서 여때 가서 저비 써 여봐 레스 너 저도 저리 있을 때는 아니 치제가 좀 나서 번 저기 가서라 대조르 긴고가 왕기 치가 강바 되고 돈냥 냥고 여러 디 진세 될라 때니 아니 치가 강바 카고 먹이 가서라 아니 치기 찍기 노는 디니 아기고 여자와다 가데 아 치치치가 만도니 까봐야 카꿍 기비티슬 아니 야기고 여세야 되고 그래서 데인들 다다 안조 아 베주다 다지 키와 아 데니 게 파리 산지 쪽은 제비겠다 아 다리 조아라서 그노나 아단 타테 멘타 어 까봐 공지 유튜브 진생 공도 쓴다 아단 타테 멘타로 어 까봐 공기비체나 아니 유토레스니 어디에서 말해? 어디에 난 여신이 저 그래? 다 배차이야나 야그고 여 저기 가서라 공들이나 난키 좀봐 히비 가서라 깜바 카고 그나 난카 여 좀봐스 샤비 라조 히비 가서라 깜바 카야 공기거나 아니 샤와 여 라조세니 야그고 여 디자리 디 가서라 다 저리잖아 그 치친지 제만로 그래 난카 여 좀봐 난카 여 좀봐 샤와 여 라조세 다 땡한 손데 아 치치지 그 돈을 빼진 아버지 야바이나 에마 라본 라와 여 난키 좀봐 달지 였다 에마 라본 자와 여기 비가슬라 디그노는 처리세는 아니 지금 딘도와 지금 딘요 에마 라본 자와 여기 다 지금 딘요들 어 지금 고마들 지금 딘요나 아니 오마들야 소진이가 좀좀 많이 시바이나 아니 되나야 딘고 그래 되나 딘고들 어 에마 라본 자와 여기 디기질 난카 여 좀바 달지 여세니 난키 좀바 마세니 난카 여세 약그 여디 잡아이나 아니 지금 까마지야 제모 어 지쳇지 제모의 창이 제 창으로도 와 제 창으로들 고나 도모냐 봐 창으로 제비가서는 되보여 말이. 근데 이들 다 그 치치 찍어 놓을지 듣기 방향자 니가서는 다 난카 여음지는 난키 좀 봐. 달지 여스. 만카 들어가라 아기구에서 되니도 치치 찍어 놓을지 듣기 봐. 왜 했던지. 근데 갈 때 치치야 카 공기 비전으로 시바이나 난키 좀 봐. 달지 여따변 너따변 쇠마이나 그 딘도와 치치 딘요리. 딘들 다 치간 담보 때나 되나 집아 저기 방향이나 에마 라본 자 위스. 에마 라본 자위 난키 좀바 다지 교서바이나 라본 자위 세니 치치 찍으노로 디네 아키 고데 자바이나 오 디그노르다 치치 두마도 요마레 에마 라본 자위 세니 치치 두마도 요마레 오마테라 디유 디
定要记得搞把卡工具比提示了。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超不 number， 俺呢那去年俺把他写字单写到总部部，控制罗建英。 표기 표선 초비 루가 기린의 준지타 타비 동야디니 나나 최토르토미베 온게시리 텐제 송창 체계 표기 루가라 창비 저와 탐디나니 로양기 신감디잖아 쇼다 디니나 체계 년진딘라 이슴 소위 표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토기지

0: 다배가 무크지미 아사미다 조별료라 뭐가 나가디
1: 아사미 아사미 아사미
2: 나 피고 오셔라
1: 아사미 나 피고 오셔라 이쪽 바꾸 아사미 오셔라

0: 가서 문이 제기체 내 공내 제마죠 추산보 시울에 추와 보모지기 대한도 유래 총대 공 매접해
1: 아그니마 난 너서 총선체 송세 내 조치치래 이 하모거든 내 엄마 말해다 얘 너 유래 총대 공 매접하자리야 나 가서게 샤와 두 번 된다 내좀 많이 쏜다 매든다 어야 나 쏘는 자라에 쳐내 키게 줘 가서 현재지 상에 찜이지 다요 최가서 매니지 쏘내 잭게 예. 예, 엄마 매접하자리도 예, 중성요 전주면서 찌리
0: 무슨 손이 되길래지 알았어 땡인데 조호
1: 예매 맞아 남매 남매야 맹이 쳤어 나팔로 나팔로 나매 정지마
0: 땡인데 매소서 친구 너

0: 야, 샤보 체리리.
1: 아제 도와티지 몬다는 이사리.
0: 다 그래 도와티 돈 여휴린 거리.
1: 제제제 샤보 딱 뭐 말이.
0: 당한 도와티 전 이제 나지면 용다리드가 다 된서 다 지도 가나야 나가 도와티 미제 쓰는데 또 니불가 다 도와 지도니 여휴르고.
1: 제제 샤보 뭐 말이디. 도와드 파 갈레 갈레 뇽스 파티한테 좀아 파티트 거서.
0: 테레 뭐 말이.
2: 야 조부, 당연히 그 말은 살로 조수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부 돌리지 될. 삼아시 뭐지 삼조래.
3: 제제제. 다코 드리 안신 다연 뭐고. 삼아시 뭐마 삼조. 근데디 키사 안 뭐.
4: 버지 사산도 버지.
2: 제 버지 사지.
3: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5: 오.
3: 알아래 제도 거기도.
5: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아.
3: 야야야.
5: 야 아고 제도.
3: 야야. 야 그친 이거야 뜯었지.
2: 야 저희.
4: 저희 저희.
3: 세향 음악에.
5: 요요 세향.
3: 소지께서.
5: 요.
3: 주마지지.
5: 주마지.
3: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친 이거 뜯어.
2: 보면 대 루샤자 좋지.
5: 요요.
4: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3: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자.
5: 요.
3: 다 체태진 도마테네. 다 갸. 쪽갸 제단께.
5: 요요 그게 제단께.
3: 대. 라사브라 간께. 야. 체태진.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5: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2: 저기 뭐 서로즈.
5: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드 말래.
3: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맞대는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2: 그때 맞음에 보모 조지 될 라터 먹고 나기 뭐서 그래지 삼아 뭐 보는 요 산톨마
4: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3: 졸라 저 쳐올 거다 대응 어째 로조 일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조 일 때 담보를 거야
4: 제제
2: 레테 삼아한테 사투 조 제사 대산다 올림 때 삼아 돈을 드 졸라 이뇨 가로 졸라 말에
4: 제제 다 거기 조지 드레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